약간 꿈말라우베. 원줄 바라신나 바라신나 줄 마르팔바라 악세링 바라신나 악냐가 바라신나 악내신 기겐 바라신나 마르팔바이오만